수로 카파 어수로 가사 가크라 양칸체에서 지네케 에드마 이걸 내야 매야 우라니 삼인파 우라니 샤치라고 삼인만 수어 삼인년이 데이